유세베스의 빛 들으면서 주말 아침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위러브의 흘러흘러 듣고요. 러빔 여름이 와도 그리고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허유미님의 신청곡 김상진 나는 주밖에 없네 이춘수님 청하신 곡 연평한 조찬미 요괴뱃의 노래까지 다섯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1, 2, 3, 4

이춘수님 신청곡 연평안 조찬미 요괴뱃의 노래 들었고요. 앞서 허유미님의 신청곡 김상진 나는 주밖에 없네 그리고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러빔 여름이 와도 그리고 삼남매 아빠님 청하셨던 위러브의 흘러흘러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인간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 먼저 학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산처럼 쌓인 지식에도 행복하지 않았다.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싶어 세계를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깊어진 피로뿐이었다. 재산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부를 쌓았지만 근심과 갈등만 늘었다. 글쓰기에도 몰두해 봤지만 그 또한 피로만 더할 뿐이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범한 장면을 마주했다. 한 부인이 잠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차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기차가 도착하자 젊은 남자가 내렸다. 부인이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리자 남편이 달려와 아내에게 입을 맞춘 뒤 잠든 아이의 볼에도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짧은 장면에서 그는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사랑이 깃든 가정에 행복이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행복의 자리는 사랑이 깃든 가정이다.

준하와 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방금 들었고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그리고 한부영 소소한 것들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 그리고 장하니의 행복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사랑이 깃든 행복한 가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 아, 우리 파랑새를 찾아서였나요? 파랑새였나? 우리 어릴 적의 동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교훈이에요. 행복은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에 함께한 샬씨 오늘 마지막 곡은 디사이플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0

0: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손지수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곡을 전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이 곡이 참 좋다고 신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손지수 씨 음성으로 함께 나눈 세상을 사는 지혜,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6월 6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문을 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앨범에서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앞서 전해드린 강중현 선한 능력으로 오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담고 싶습니다.

고백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틀안경님께서 찬양의 심포니 박종호 찬양 신청곡 써주셨는데 굉장히 웅장한 곡이죠. 그래서 약간 이 클래식한 그런 찬양으로 성가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박종호 찬양의 심포니에 이어서 안양시립합창단 이상길 지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박종호 이삼열 오케스트라 함께한 찬양의 심포니, 안양 시립합창단 이상길 지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에 이어서 대한생명 찬양선교단이 부른 아름다운 이 세상도 이어봤습니다. 송서지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함께합니다. 리리맘님께서는 친정엄마 뵈러 갑니다. 정확하게는 친정엄니 뵈러 갑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날씨는 덥지만 서로 사랑하는 날 되시길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찬양도 준비할게요. 또 김명순님께서 맞아요. 초여름 날씨 덥지요. 집안 사방 창문 열어놓고 시원함을 느끼며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니 감사입니다 하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함께해 주세요. 창문에 창문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창문이 부른 창문 들으셨고요. 김현철, 송정미, BMK 강명식 함께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오혜림 찬양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We Love 한밤의 프레이즈,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의 눈을 열어 접속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6월 6일 오늘 현충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곡 십자가 군병들아 제이밴드의 찬양과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엘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후렴 부분 너무 멋있죠? 우리 애국가와 함께 이 찬송가가 아주 절묘하게 새롭게 편곡이 되어서 종종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같은 국경일에 제가 종종 선곡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웅장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바라는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같은 날 또 빼놓을 수 없는 찬양들이 있다면 조크라테스가 부르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는 부흥 찬양 앨범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두 곡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창력을 가진 그런 가수죠. 로렌 데이글의 You Say 그리고 에일리가 부른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유독 축복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해외 CCM 두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조크라테스 앨범에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들으셨고요. 부흥한국 싱어즈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전해드렸어요. 하늘소망님께서 따님 22살 생일에 축하해 주세요 하는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일하느라 엄마가 함께 있지 못해 미안하지만 또 아빠랑 맛있는 회전초밥 먹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는 사연 보내오셨죠. 누가 별을 놓았지 찬양도 보내오셨는데 따님께서 아직 아기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 조찬미 찬양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목소리 함께 할 수 있는 찬양과 함께 또 이 곡과 잘 어울리는 곡이 있습니다.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별과 고래 투 미니스트리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은성의 소중한 너를 위해, 앞서 투 미니스트리 별과 고래, 또 심희서 조찬미가 부른 보사노바 버전 누가 별을 놓았지, 하늘소망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소망님께는 따님께 좋은 선물 되실 것 같은데요.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은 The Power of Your Love 메들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 아처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기 자식의 삶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0: 미국의 정치가 엘리너 루스벨트의 말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이 찬송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따라 부르고 있는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작사자와 작곡자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가사 내용과 곡조가 서로 멋지게 조화를 이뤄 창궁을 마음껏 날아올라가는 독수리의 멋진 기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찬송인데요. 기독교인의 삶은 한 가지 영원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진취적인 삶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한 믿음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신뢰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독수리처럼 저 하늘을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일, 가족과 밥을 먹는 일,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일, 마음껏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사실 그 모든 평범한 하루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고, 누군가는 평생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왔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요,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한 뜻깊은 희생, 우리 잊지 맙시다.

네, 여기는 세계 제일 행복한 방송 CBS Joy for You.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토요일 생방송.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조이포에 함께하시고 출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6월 6일 현충일, 네, 묵상하는 시간에 다, 예, 묵상하셨나요? 묵념. 네, 묵념. 아, 오늘 뭐 많은 시간 여유가 있고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뭐 예전에는 현충일이 공휴일이었는데 이제 공휴일은 아니고요. 제헌절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한 번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볼 뿐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많은 분들,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 감사로, 그분들의 희생이겠죠. 한편엔 나라가 너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하는 것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들과 교회가, 네, 정치나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 뭐 무감각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냐를,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도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다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갈라지는 것, 분열된 것도 어쩌면 믿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진짜 닮아가며 그분의 발자취 따라가며 살아내는 일에 더 마음을 쓴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다녀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전 야곱님, 마침 말씀이 들어와 하셨네. 네. 마치는 건 들어와로 해야죠. 네. 신통방통님 오늘 1등 하셨어요. 야, 유해피범님, 베토벤님 달려와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쁜아님은 무지하게 날씨 좋은 토요일 알바 대타 하며 인사드립니다. 이거 알바가 오늘 안 오는 날인가 보죠? 야, 이거 그렇군요. 일하면서 듣는 분들 응원합니다. 자, Victory of God. Soul Singers, 그리고 나올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리고 여러분은 플리즈 출첵 생방송.

신주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가 함께했습니다. 토요일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묵념 함께하며 눈물도 흘리고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셔서 아이고 그래요 정말 감사한 분이죠. 오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들어야겠네요. 예, 진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숙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첫 주말 6월에 리모델링 하려고. 아, 건물 주세요. 송파구에 네 전체 건물 리모델링 하는군요. 견적 한 군데 받고 오후에 또 받으려 하네요. 적당 금액으로 잘 선택해야겠죠. 제가 아는 그 기독교 건축 디자인 대상 받은 그 사람도 있거든요. 후배. 뭐 소식 알려달라면 알려드릴게요. 진짜 최고의 디자이너죠. 네. 건축도 하니까. 거기도 아주 좋겠는데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제 평생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 몇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네요. 장지영님이요. 점심으로 쫄면 먹어요. 아, 한잔하고요. 찬양방송 들어요. 청도문화체육센터 탁구장 사랑향기 전화라고 해요. 야, 진짜 탁구에 정말 아유 이 정도면 정말 뭐 탁구협회에서 뭐 감사장 이런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신청하셨는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와 양화진 UFO 모음 준비하셨네요. 홍대 그 양화진에 꼭 오실 거면 아시죠? 토요일 날 어디? CBS 20층. 네. 정말 정말 대한민국 필사 이전 이거 꼭 오셔야 됩니다. 전시회. 이거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후회합니다. 후회해 정말. 네, 꼭 오시길 바랍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풀꽃님 오셨어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깊이 추모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정말이요. 이게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 예, 거기서 돈이나 명예를 끝까지 바라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땐 오히려 그냥 탁 털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가짜뉴스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예, 예, 정말 정말 네.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 나라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6.25 예. 그걸 통해서 공산당의 그 아픔, 교회 불질 이런 것들을 상처를 건드려서 그 기억들을 그걸 가지고 긁어대고 상처를 곪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이 정부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천천히 지혜롭게 정말 해나가길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옹기장의 성기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죠.

해서 두려움에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글이 365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안 찾아봐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되고 막 내가 지지 않은 걸로 목숨 걸고 막 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그런 분들 없

겠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목회를 하는 경우도 설교나 이런 걸로 막 하나님만 벌 주시는 분이고 뭐안 하면 벌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움의 대상으로 끌고 가서 교회 꽉 묶어두려고 했던 진짜 제가 생각해 진짜 별로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두려움으로 끌고 가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거나 신앙에 묶어두려고 하는 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고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곳엔 있지 마십시오. 그런 공동체는 가지 마시고, 수십 년 있다가도 이제 말이 기억나고 분별력 있으면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요. 계속 자유케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시죠? 네. 오늘 신청곡이 있어서 태연 씨가 기타 있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신청하셔서 같이 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신나고 은혜로운 찬양 당장님의 뼈 있는 장난스러운 유머. 유머면서 진심이겠죠. 오늘따라 더 감사함에 애청합니다. 감사해요. 로즈가드님, 아, CBS는 양화진 쪽은 아닌데요. 길만 건너면 목동이잖아요. 합정동에서. 그래서 오목교역에서 내리시면 걸으시면 7분, 빠르게 걸으면 5분, 늦게 걸으면 천천히 10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백합님이 샬롬 3번을 보내주셨어요. 야, 고맙습니다.

축복의 선물님 주말 당직 일하고 계시네. 풍경 좋고 공기 좋은 연구소 벤치에서 아 그죠 점심시간이죠. 일광 혼자 갖는 점심시간 일광욕하며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하늘 구경합니다. 축복의 선물님 너무 멋진 시간인데요. 네. 자 전신갑주 예, 에베소서 6장 13절이죠. 나영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가는 동안 진짜 출첵 좀 해주세요. 어마무지 한번 달려옵시다.

이기찬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어서 지선의 소풍. 소풍 가고 싶어서 그냥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풍 가고 계신 분들 저요 두 글자 꼭 부탁합니다. 그냥 대리만족도 꽃 뭐 보고 있는지 어디 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로 인보 게시판에 진짜 100만 년 만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와 하늘빛 사랑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설향님은 30년 만에 4만 2천 년 4만 2천 년 만에 오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명 DJ의 명방송을 들으면 명동 나가요. 명동의 명품 명동 교자 칼국수 화살 맞은 것 같아. 진짜 맛이 제 아내랑 그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그 맛이 안 나지만 명동 맛은 진짜 안 나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자주 가서 먹죠. 진짜 자주 가서 먹습니다. 마미님 생방 좋다고 있었고 모내기한 논 둘러보고 점심 드시러 가신 해도농장님 예 맛있게 드세요. 목요에 가신 신영균 권사님 행복한 만남 예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데이빗 장로님이 제이플 워십 그 팀의 네, 단장님이시니까 전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또 그 팀들과 그랜드 유원지 가 계시대요. 그래서 제이플 워십의 나를 크게 하심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제이플 워십 화이팅!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수치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곳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생방송입니다. 토요일 2부 시작됐고요. 드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참 좋죠. 네. 잃어버린 양을 예, 찾으러 가자. 북망산천님이 하덕규 씨가 목사셨군요. 되신 지 꽤 오래 되셨어요. 네, 꽤 되셨습니다. 아, 최인영님 목사 되신 게 마지막으로 아는 거라. 저보다 더 먼저 되셨어요. 네, 저는 신학 마치고 십몇 년 안 하고 하다가 이제 됐고요. 예, 최 하덕규 목사님 좀 빨리 되셨죠. 큐티하고 기도하고 태연 씨 참 좋은 날 보내셨네요. 오늘 6월 6일 네, 현충일이죠. 하나의 나눔님이 현충일 순국 선열에 대해 묵념해 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나라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해 봅니다. 예, 뭐 입이 열 개라도 예, 감사하죠 진짜. 요셉의 꿈님 반갑고요. 맞다자 정명님이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를 봤다는데 꼬맹이 아가가 나오나 봐요. 저를 저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의 댓글들 보면 네, 고맙습니다. 저를 귀엽게 보시는 거겠죠. 네. 이터널님이 예, 오늘 저녁 옥정호수 공원에서 저희 교회 아바하 찬양팀 버스킹 한다고. 저녁 7시에서 8시. 그때도 화나죠. 네. 양주 옥정 근처 사시는 가족들 잘 들으셨죠? 하시면서 오시라고. 소풍 듣다가 청상병 시인 생각난다고 2574번님. 저도요. 다빈치님 성경필사 전시회 정말 시간 내서 다녀오세요. 감동입니다. 하시면서. 아 진짜. 지저스미님도 소풍 가고 싶다고 올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원주 박형경이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 애청자. 저는 8년 전과 다른 또 다른 암이 그때도 투병하셨었는데 또 다른 암이 생겨서 작년 11월에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네 번째 항암하고 3일째입니다. 바깥 날은 좋은데 방콕입니다. 다자님의 멋진 기타 선율도 좋고 찬양의 목소리 제게 평안을 줍니다. 하시면서 형경님 어요. 주님 지금껏 지켜주신 그 은혜로 또 지켜주시고 네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네 로즈가든님이 예, 신청하신 노래 베드로의 고백 준비했고요. 이어서 유은성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요원과 같이 부르죠. 신청하신 분 있어서 두 곡 보내드리는 동안 여러분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는 것. 의미는 손을 포개는 개념이 아니라 삶을 주님과 동일하게 살아가기로 애쓰는 그 얘기겠죠. 네, 그 얘기겠죠. 경원선님이 오늘은 우리 부부, 사돈 부부, 딸 부부 함께 고구마 심는 날 함께 해서 즐겁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보자. 누구와 함께 하냐가, 함께 하냐가, 자, 억만 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힘든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즐거움이 되고요. 좋아 보이는 길도, 예, 진짜 불편한 사람이랑 가면 불편한 일이 되는 거겠죠. 예, 정말 행복한 고구마 심고, 진짜 튼실한 고구마가 나오겠네요. 아우, 침 넘어. 홍청혜인 할미 김건사님. 목사님 목소리가, 그죠? 다른, 제가 들어도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요. 네,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제가 충동증 수술을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안에 뭐 있는 모든 물혹과 농 다 빼내고 나니까 공간이 생겨가지고요, 이 안에. 소리가 이렇게 좀 달라졌네요. 더 멋있어졌나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매일 발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중간에서 딱만 옛날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 중간을 만나도록 더

달성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보통 이 시간대 이용인과 같이 있는데 오늘은 혼자 숲길을 걷습니다. 행복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인가? 2588번. 이용인이 누군가요? 근데요. 자, 우선은 예, 두려움 없이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어져서 We Love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두 곡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에도 100명은 와야 되지 않나요? 생방인데 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 같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네. 예, 근데 두 번째 손녀가 또 11월에 온다고 하네요. 제가 손녀가 이제 3살이 된 거 성경 암송하고 기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너무 바쁜 나머지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많이 못 가진 게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나면 정말 어느 영양제 비타민 먹은 것보다 힘이 나거든요. 그 아이들이 끝까지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걸 볼 때 어릴 때만 비타민이 아니라 나이 들고 또 우리 나이가 되는 때도 비타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이 혼탁스러운 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고 가짜와 진짜도 알고 정말 하늘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은 행함이 믿음이고 나누는 게 믿음이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게 믿음이고 온유한 게 믿음인 걸 그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알아가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가족을 이룰 때 정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네 오늘은 박학기의 비타민 박학기 씨 너무 신앙으로 열심히 살죠. 네 아이들이 이제 다 컸는데 어릴 때 같이 만들고 불렀던 노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비타민이 되고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비타민이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 오늘 이곡 어때 박학기입니다. 비타민.

어쨌든 네. 힐더 월드의 그 뒷부분은 약간 네, 이렇게 그 형식은 카피를 한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의 뒷부분이 그렇죠. 네. 너무 귀엽고 잘했어요. 이 너무 노래도 좋고 박각기 화이팅.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토요일에도 생방송하는 이 신실한 DJ 저는 네. 최인혁입니다. 네.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이는 장애인 아 그러시군요. 2588님 네. 아이고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8042번님 얼굴이 환하신 라니님이세요. 세상에 어디 산에 가셨나 봐요. 대청봉? 오, 대청봉 너무 높은데 아니 설악산 대청봉. 와 하산하는 길 마커스의 노래가 나가가지고 아 안 나갔구나. 네네 신나게 뒷부분 마지막 곡을 준비해 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예, 주님의 사랑 있죠 있죠 있죠. 네. 오늘 나갈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곡부들 다 찾아내가지고 아무튼 네, 멋지시네요. 그럼 아침 일찍 올라가셨나 보다. 그죠?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싹들이 많이 오셨어요. 박소포님 예, 너무 반갑고 혁이맘님 혁이맘 엄마 네, 항상 에너지 많다고 감사합니다. 오래된 청취자인데 처음 인사드리신데요. 아드님이 지금 혁인가요? 네. 예전에 제 이름 따서 진짜 이름을 인혁이라고 지은 분을 만났었어요. 제 이름 따서 지었대요. 아들 이름을. 저의 그 깊은 인생의 그 가벼움을 모르시고 아무튼 기분은 참 좋았어요. 진짜 제 이름을 따서 했다고 하시니 야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둘레길 걷고 있군요 박소포님은.

건강한 정치님. 아, 진짜. 저는 좌우 여우 따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제발 이 정치하면서 올바른 뭐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말하고 말 이러지 온유하고 적어도요 온유하고 예의 갖춰야죠. 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 그런 데 가지 말고 좀 교회로 가세요. 교회로 진짜. 광화문 가지 말고 교회로 가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지 않을까요? 들으신다며요. 교회 청소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아유 귀하십니다. 삼형제 화팅님. 오늘 신청곡 중에 네, 한보영, 소진영, 한귀희, 신선호, 심정호가 부른 동행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준비했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행복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일 한이사모랑 고흥. 아, 고흥이 완전히 땅 끝이에요, 땅 끝. 나 이렇게 멀 줄. 그래서 오늘 보성에 저는 11시 집회가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마치면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한 뭐, 보성까지는 한 5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신청곡 중에 이게 뭐지?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저기 하늘나라 우리의 장래의 희망 장래의 희망이기도 하고 이찬혁이 부릅니다. 장래의 희망.

오늘도 감사님도 감사합니다. 예. 하일이 잘 들었죠? 장래희망 토요일 생방 파리가제트님은 처음 들어오셨대네요. 와. 존 0832 컴퍼니, 네, 또래 분식, 작심 스터디 카페, 용인 흥덕점, 대박 나라 잘 되길 축복합니다. 예. 너무 축복. 오늘도 많이 달려와셔서 참 감사하고, 가을 향기님은 미나리전, 야 이거 맛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100명이 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바로 또 달려가야 됩니다. 예.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네이버의 카페, 예, 사평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늘 제 사역 어디로 가는지 아닐까요? 같이 기도도 해주세요. 창문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고 오늘 끝곡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선거도 끝나고 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며, 네, 우리는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잘 걸어갑시다. 화이팅!

0: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르로르의 꾸베시의 행복여행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가을, 링컨 대통령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어머니가 다섯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고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같이 압도적인 상실의 슬픔 앞에 선 부인께 제 위로의 말이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들이 죽어서 구한 공화국의 감사와 위로를 부인께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다섯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오늘 현충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링컨 대통령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앞에서 어떤 위로와 감사의 말도 부족합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그 마음을 대신하고 싶어요.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감사와 위로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링컨 대통령의 위로를 바탕으로 미국의 작곡가 마이클 호페가 만든 곡 링컨스 레이먼트, 링컨의 애가를 마이클 호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리톤 정일헌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W. 스미스의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크라이나 부활절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마이클 호페의 곡 링컨스 레이먼트, 링컨의 애가, 마이클 호페의 피아노 연주에 이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리톤 정일헌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평화를 기도하는 합창곡 세 곡입니다. Let there be peace on us, 지구의 평화가 임하기를, 자카르타 필하모닉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로 듣고요. 바바라 브릿지의 곡 Peace I Liv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합창곡입니다. OCP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세바스찬 템플의 곡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를 미국의 작곡가 마크 웨이스가 합창곡으로 편곡한 평화의 기도, 수원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Let there be peace on us. 지구에 평화가 임하기를. 자카르타 필하모닉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Peace I liv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OCP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평화의 기도 수원 시립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편 46편 6절에서 9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시편 4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김영미였고요. 리바이츠 워십의 주품에 또 손영진의 여호와 우리 주여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나눌게요. 웨이홈의 아주 먼 옛날 그리고 우주대동영님이 보내주신 임성규의 오 신실하신 주 지선의 기도 들려드려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편지의 마지막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의 제단 앞에서 치러지는 희생은 큰 대가를 치른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젊음, 자유롭게 마음껏 걷는 거리,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이것들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젊음, 누군가의 마지막 계절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희생 위에 우리의 일상이 서 있는 거죠. 현충일을 맞아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과 그분들의 영혼을 하늘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남은 주말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몇 가지 얼굴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볼 이 인물은 성경의 어느 대목을 펼쳐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요압 장군인데요. 요압. 여러분은 어떻게?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좋아해요. 오. 제가 이 사람처럼 되겠다 하는 건 아닌데, 아, 이분 같은 충신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전쟁 중에서 이 사람을 뺄 수가 없어요. 전쟁의 아주 용사죠. 그리고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최고 사령관. 와.
2: 그리고 신앙도 좋았던 것 같은 게,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그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아채고 경고를 했다고 하죠. 네. 진정한 오른팔 아닌가요?
3: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이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여러 죽인 살인자기도 하고 부하도 죽였고 저는 다윗이 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아, 맞아요. 다윗도 아들 솔로몬한테 요압을 저주했다고 하는데 배신자다 충신이다.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건가요, 목사님?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대체?
5: 우리 보통 뭐 할 때 2%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압은 2%가 부족한 충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98%가 부족했던 사람이다. 아. 네, 뭐

0: 요 정도만 하지요.
1: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50대 5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배신과 충신이라는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모든 양쪽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요압이다. 굉장히 재미난 사람입니다.
0: 5대5.
2: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지 않나. 뭐 충신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신. 뭐 충신이라고 한들 중요한 게 그 충신의 중심이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이거 이 요압의 모습이 똑같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3: 네.
2: 그러니까 삶의 성공이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 또 요압 같은 내 모습을 함께 고민해보고 반성하면 되게 재밌을 시간 같습니다.
3: 우리가 몰랐던 요압의 진실을 찾아서 설교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부터 시작하죠.
2: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극명한 모습이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원래 어느 공동체나 2위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 3인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죽는 거죠.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보였던 요압의 모습은 거의 뭐 조폭 같은 모습이었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제가 아는 방법을 보면 매우 잔인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으면 참 욕하고 끝내면 좋을 텐데 좀 매력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었냐. 가끔씩 다윗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두엽이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다윗에게 매우 지혜롭고 건설적인 충언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했던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신학자가 말했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말이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요압이 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속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요압이 했던 말 중에서 제일 긴 연설이라 그럴까요? 다윗에게 항변을 막 쏘아붓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다윗이 두 가지 감정이 생긴 거죠. 권력을 잃었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안정감과 함께 그 대상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감정이 양가 감정이 굉장히 괴로워서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부하들과 또 국민들에게 아주 멋진 왕다운 선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요압에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집중포화를 막 내렸던 거죠. 비록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러다가는 왕국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협박 내지는 얼음장을 왕에게 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필요했던 건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중요한 뭐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대의명분이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압은 진짜 충심이었다면 신복이었다면 다윗의 아픔과 긍휼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서는 바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 너무 바른 말을 재수없게 하는 거죠. 그냥 결론만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참 그런 말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좌절과 상실감을 깊이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그 힘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압의 이 메시지는 다윗에게 벼랑 끝에 있는 그 아비의 심정에서 또 한 번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참 안타깝게도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압살롬을 자기 주군을 빼앗으려고 하는 단순히 다윗의 아들

0: 이 아니라 나의 원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모든 전쟁을 수행했거든요. 마지막 결론에 보면 요압의 인생 자체가 압살롬처럼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 우리 안에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이 묘한 모습들이 신드롬처럼 나타나잖아요.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냥 절차나 과정이나 정서라고 하는 것을 다 깡그리치 무시한 채로 옳은 말만 내뱉고 싶은 마음들. 왜 그런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목사라고 하는 게 감정 노동자예요. 감정 노동자인데 어떨 때가 있냐면 마음을 실어줄 때가 있지만 빨리 무언가를 진행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또 요압의 모습이 순간순간 드러나려고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공감의 힘이 우리 2022년을 새롭게 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좀 충만히 있어서 요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요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시무시한 본성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의 전 되도록 우리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표현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서 서론이며 또는 총론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유언은 사람들에게 연관된 유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꼭 은혜를 갚아라. 이거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고 피신할 때 그때에 이제 다윗에게 후위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또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꼭 은혜를 갚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그런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는 역시 압살롬의 반란 사건하고 연관되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너 잘 됐다 하면서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9절을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아예 명시적으로 죽여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역시 그를 처단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요압 장군입니다. 근데 요압 장군에 대한 유언은 시므이에 대한 거하고는 표현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시므이보다는 좀 약하지요. 근데 이거는 알아서 잘 처단해라. 이러는 이제 유언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유다 전 지파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 열 지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저런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권력을 쥐고 현실적으로 보면 요압 그리고 요압의 두 동생이 있어요. 아비세, 그 다음에 아사헬. 이 삼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0: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내용인데요. 근데 먼저 다윗하고 요압과의 관계는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인데 다윗하고 남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한테 친조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옛날로 가면 이런저런 인척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압은 다윗의 친조카로서 말하자면 삼촌 다윗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을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요압을 주군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압의 주군은 평생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군은 그건 뭐 당연하죠. 삼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목사인 저나 또는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가 드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주군의 개념을 조금 확대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또는 내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주군의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또 섬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넓은 확대된 의미로 주군이지요. 그런데 가족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 친한 친구 또는 뭐 내 교회 동역자들. 그래서 요압의 경우를 보면서 아, 주군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 그거 하나 빼면 요압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살아가면서 올해 2022년에 내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압 깊이 묵상하며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잘들 지내셨죠? 네. 저는 요압을 좀 편들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압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장군이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은 굉장히 민감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다윗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데 저는 다윗만큼 나쁜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 그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는, 그건 다윗 때문이에요. 온전히. 그 이게 사실 요압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순리를 따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쫓아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져요. 그 뒷부분만 보더라도. 또 뿐만 아니라 말년에 다윗은 마음속에 압살롬을 두고 있어. 아, 압살롬이 솔로몬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도니아가 넷째인데 아시다시피 첫째 암몬은 이 아시죠? 암몬은 그렇고 그런 놈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성경엔 다니엘이라고 쓰고 있는데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일찍 죽은 걸로 보이고 세 번째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앞에 세 사람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죽었고,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순리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잔치를 베풀고 좀 철삭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순리적으로 보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택합니다. 바세바의 관계도 있고, 솔로몬은 열째예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0: 불륜을 범한 부인의 자식이에요. 내가 불륜을 가진 자식이니까 사실은 아도니아가 볼 때 글쎄 저는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면 그게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요압의 변질은 요압이 변질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다윗 때문이라고 봐요. 드디어 요압이 씻을 수 없는 다윗의 범죄에 참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다윗의 명령을 쫓아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게 한 겁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압이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사람이 사람을 아름답게도 하지만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다윗의 더러운 욕망이 낳은 또 다른 다윗이 바로 요압이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모든 시대, 모든 정치, 뭐 종교, 모든 부분의 문제는 리더십, 지도자와 관계가 있어요. 지도자는 다 면제받아요. 다윗이 괜찮아 보여요. 다윗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오히려 요압이 불쌍해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좋은 왕이었다. 그랬다면 요압이 그렇게 망가졌을까? 마지막에 인구조사 문제를 바라보면서 요압이 취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요압의 영성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특히 지도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어떤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교만하고 특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요압과 다윗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해지는 느낌인데요. 강은도 목사님께서는 우리 안에 요압 신드롬을 그리고 지영은 목사님께서는 다른 주군을 모신 요압의 최후를 또 하정한 목사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본 요압의 실체를 변호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꼬집어 주셔서 우리가 몰랐던 요압을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다윗과 요압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토록 가깝고 더 먼 사이가 있었을까 싶고요.
2: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총애했잖아요. 요압을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바라보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거꾸로 요압은 다윗을 그렇게 또 충신이었으니까 그러면 요압이 바라본 다윗왕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요압과 다윗을 모셔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못 웃으니까
1: 그래서
2: 목사님들이 요압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을 한번 탁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요압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다. 내가 다윗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다. 라고 묘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3: 네.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서로 상호적이잖아요.
2: 네.
3: 아까 목사님 말씀, 목사님도 이제 아까 우리 한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지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뭘 볼 때 느끼냐니까 이 우리아를 죽일 때에 죽고 난 다음에 했던 묘한 말이 있어요. 늘 요압하고 이 다윗의 관계 속에서의 전쟁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대되는 모습이 다윗은 하여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전략을 펼쳤다면 요압은 좀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죽을 놈 죽는 거고 살 놈 사는 건데 전쟁 그거 우리 죽은 늘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요압은 오른팔이긴 했지만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늘 요압의 말버릇 중에 한 가지가 아 죽을 놈 죽는 거고 사는 거 사는 거야 전쟁터가.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말 참 묘하거든요. 이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전쟁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나니 라는 말을 해요. 조금 제가 그 본문 읽으면서 되게 소름이 끼쳤거든요. 누군가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게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 자기 죄악을 정당화할 때 또 다른 누군가

0: AI 캐릭터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 또 한 번, 물론 이게 다각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저도 한번 좀 조심하게 되고 또 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가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왕은 신하를 또 신하는 왕을 잃는다면 참 전쟁에서 이겨도 참 가슴 아픈 일일 텐데 온갖 전쟁 다 거치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어와놓고 다윗과 요압이 서로 끝내 이렇게 등을 돌려야 했던 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참 슬픈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압이 권력욕에 가면을 쓰고 또 배신에 칼날을 갈았던 것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2: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3: 요압의 일생을 요리조리 예리하게 파헤쳐보기 위한 질문 타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압의 충성심의 극치이자 잔혹함의 극치는 이 바세바의 남편 맞아. 우리아 제거 사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영 목사님, 이 어둠의 결탁을 선택한 것이 후일 다윗과 요압, 또 바세바와 솔로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후폭풍을 몰고 온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그 요압의 사악함이 극치에 이른 게 이게 이제 바세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다 그랬는데 아까 하정환 목사님의 해석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압보다 다윗이 그렇게 시킨 거니까 다윗이 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하는 행동대장보다 교사한 사람이 더 원흉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윗과 요압 두 사람의 어둠의 결탁이 확실하죠. 예. 그런데 이제 바세바는 분명히 그거를 나중에 알았겠죠. 당연히 다윗 왕이 자기를 차지하려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요압 장군 시켜서 뻔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죽였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비가 됐다. 이걸 뭐 바세바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솔로몬도 알았을 겁니다. 뭐 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도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삶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자로 자라고 또 다윗이 총애하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뭐 이 상황에서 뭐 그거 몰랐겠어요. 알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바세바가 아하 그 요압 장군이 다윗 왕하고 결탁해서 내 원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놈이지. 그것 때문에 바세바하고 요압 장군 이쪽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까? 그것 때문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다 된 줄 알았고 사실은 상황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쪽에 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 삶은 다 똑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거는 바로 그런 권력 헤게모니 투쟁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열두지파 공동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을 겁니다. 근데 요압은 여러모로 볼 때 철저한 유다 지파 중심주의자입니다. 근데 사울 가문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예. 그거는 이제 북쪽 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북쪽 지파의 말하자면 핵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요압은 유다 지파가 헤게모니 실권을 끝까지 쥐어야 된다. 이게 생각이 무지무지하게 강했던 사람이고 요압이나 다윗이나 둘이 사악했던 면이 있죠. 요압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근데 그 몇 가지만 빼면 두 사람은 다 저는 자기들의 인생에 진지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내가 거짓이 없이 진지했다 하더라도 가치 판단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고레스 왕이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0: 사람은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표현,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하면 고레스 너는 메시아다. 내가 너 기름 부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꺾고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각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켰다. 근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 철학이 각 모든 민족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진행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사악하고, 그거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죄예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진지하게 내가 인생길을 살았어. 그런데도 의견이 갈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 또는 지혜 또는 하나님께 그런 듣는 마음을 간구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압 두 사람이 사악한 거, 아까 어둠의 결탁이라고 한 거, 그거 비롯해서 몇 가지, 다윗이 막 한껏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거, 또 뭐 등등 이런 거는 이제 나쁜 거지만, 그거 외에 요압도 충신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참 진지한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흐름을 안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은 그걸 모른 거죠. 근데 그 흐름에서 다윗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두 지파가 같이 통일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열두 지파 공동체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맡긴 그 주체가 아브라함의 후손 열두 지파 공동체거든요. 그 열두 지파, 그래서 신약에서 열두 제자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통해서 흐른 거예요. 솔로몬 또 평가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흐른 거예요. 이제 이 점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 솔로몬은 열두 지파 공동체라는 구속사를 꿰뚫고 흐르는 그거를 붙잡은 사람이고, 요압은 그걸 붙잡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정통성은 다윗 솔로몬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요압은 참 부족했던 게, 뭐 하여튼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구하기보다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확신, 저는 그것도 그 당시 얼마나 정당해요. 유다지파가, 그리고 그야말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끌어안다가 집토끼 다 놓치면 다 무너질 수 있죠. 현실적으로 정치역학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진지하게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역사 흐름과 구속사의 가치 판단, 그거를 알지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요압을 생각하면은 부하를 죽이면서까지도 뭔가 왕의 신임을 얻고자 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목이 있거든요. 하정원 목사님. 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 때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걸 알아차렸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깨어있는 신앙인, 그리고 충원을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신앙이 어디로 간 건지, 신앙인이었던 건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2: 네, 뭐 인구조사 이후에, 인구조사 당시에 이제 요압은 그 후대 사건이고, 밧세바 사건은 이제 앞쪽에 벌어지는 사건이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다윗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밧세바 사건만 보더라도 요압은 몰랐죠. 뭐 할 때 내가 야 밧세바와 이렇게 했으니까 이놈 죽여라 이렇게 안 했겠죠. 그냥 편지를 보게 되면 그냥 우리아 손에 이제 손에 들려 우리아가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갖고 간 거예요. 다윗이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일단 폐위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리고 이게 뭐라고 썼냐면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구로 맞아 죽게 하라.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충실한 부하예요. 요압이.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누구한테? 요압한테.
3: 다 아니까.
2: 요압이 다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또 보내요. 요압한테. 사무엘하 11장 25절.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0: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게 나쁜 왕이죠. 요압은 왕에게 충성하였지만 다윗은 요압이 부담스러웠어요. 요압을 의심하는 거죠. 아, 이놈 나를 다 아는데 같이 다니면서 못된 짓 했는데 옆에 있던 운전기사가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뭘 줘요, 계속.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직분도 주고 그런데 이놈이 언제 나를 뒤에서 칼로 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죄를 덮고 신임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의 충성이 문제예요. 그 요압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실로 충성하던 자였다면 요압은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이단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이단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단의 그 교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압이 물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여기서는 다윗을 좀 건드려야 돼요. 다윗이 회개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의 정치, 교회, 종교 뭐 누구든지 간에 다윗들이 회개해야지 괜히 어마무시한 요압 보고 문제를 삼으면 뭐 조그만 문제 삼는 것이 옳다고
1: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요압을 달리 보기 시작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엄청난 저주죠. 아니, 수월의 평안이 내려가게 하지 말라니. 그렇게 저주해놓고 요압의 처단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긴 이유가 뭘까요? 강은도 목사님. 결말상 하나님은 다윗의 저주를 허락하신 걸까요?
2: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왜 되게 어려운 질문이냐면 요압 죽여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정권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처단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아들에게 야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빠가 사실은 돈 좀 모아놓은 게 있다. 이번에 비트코인 해놓은 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것도 아니고 그 솔로몬 입장도 되게 난처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형의 쿠데타가 있고 난 다음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살아있는 내내 사람들은 의심했단 말이에요. 정통성에 대해서. 야, 네가 사울의 집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 스스로도 디펜스가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스펙 괜찮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 다 제치고 어머니가 바세바야. 야, 성경은 뒤끝장렬이죠. 한 번도 이렇게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을 안 해요. 우리 아이 아내라고 끝까지 뒤끝장렬이에요. 거기다 또 이거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햇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칼을 든다?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 명을 지목하면서 맨 마지막에 요압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좋게 보자면 다윗은 스스로의 범죄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었다. 나는 실패한 왕이다. 난 사실은 연약한 왕이었다. 요압 한 사람만 죽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 안에 있었던 다윗도 함께 죽는 것이었거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실책, 아버지의 연약함을 담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금기. 그러니까 아버지 담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살아갈 왕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유산을 준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옳았다가 아니라 다윗 안에 계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으셨던 하나님을 보는 게 진짜 신앙이고 아들에게 마지막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너의 아비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그걸 허락한 것은 요압이 잘못됐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라고 한 영역을 마지막 왕의 명령 다윗의 명령을 통해서 솔로몬의 순종으로 정권이 이양되었다라고 보는 게 또 한 측면에서 굉장히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라고 하는데 요압 장군의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최고관의 장군 하면 지금도 요압을 떠올리지만 끝이 좋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0: 알았잖아요. 이래서 바울이 그 인생 끝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경주하기를 그토록 바랬던 걸까 싶기도 하고요.
1: 네, 그래서 내가 요압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 삶을 좀 대입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리 안에 요압 신드롬이 어떤 요압 신드롬이 발견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요압 같은 친구나 가족이나 또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2: 저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독 그런 것 같은데요. 설명하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곤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빨리 마음이 가요. 말 길게, 그거 무슨 말씀이죠? 왜요?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야, 좀 그거,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제 안에 요 모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 아내라고, 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진리에 가깝거든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중에 편애라고 하는 게 생긴다. 설명하는 법을 배우고, 요즘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새로운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생기지 않도록 일하고 하는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이런 교회를 살리면서 그 정도의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인데, 혹시 목사님이 일찍부터 그런 테크닉?
2: 생존 방법이죠.
3: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압 신드롬.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메시지 전하고 또 잠깐 중간에 얘기했던 거, 그런 거 하고 한번 연속성을 가지고 본다면, 요압의 잘못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산해 볼 때, 요압이 실수했던 거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흐름, 그거를 깨닫지 못한 데 있었다. 요압은 우리 오늘 하 목사님이 줄기차게 변화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 목사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그거로만 본다면, 우리아 사건은 그건 다윗이 교살한 거죠. 교살한 거고, 그리고 뭐 장군이니까 그거야 뭐 충성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나 우리가 좁은 의미의 신앙적인 그 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의 역사적인 맥락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 또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그냥 통상적으로 뭐 조선시대,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 뒤로 아들들이 뭐 권력 암투를 뭐 일으키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런데 요압이 그러면 잘못한 건 뭐냐? 요압은 충신이고, 그야말로. 그리고 대단한 장군이죠. 대단한 장군이고, 역량이 있는 장군이고, 아까 말씀하신 예루살렘, 원래 여부스, 거기를 점령한 것도 대단한 용장이죠. 그때부터 요압은 다윗 휘하에, 말하자면 이 군사력을 장악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죠. 그런데 이제 요압은 하나님의 그큰 뜻,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저는 그게 요압, 경계해야 될 요압 신드롬이라고 보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꽤 종종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 66권 성경을 묵상할 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 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전제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 그것도 비웁니다. 빈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비움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진지하게 그렇게 묵상해야,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낯선 소리,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낯선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낯선 은혜, 낯선 소리를 들을 귀가 내게 있느냐.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천번제 드리고 나서 뭐 갖고 싶은 거다 얘기하라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0: 답답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 많지 않아요. 모세한테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늘상 쓰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이 사악한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흐름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고 그만큼 다윗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판단, 경험, 지식 이런 거 절대로 절대화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적어도 진짜로 비우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역사 흐름을 깨닫지 못한 요압 신드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 요압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요압, 우리도 요압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내 옆에 아까 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 요압 얼마나 좋겠어요. 요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됐고 다윗만 혼자서 죽였다 살렸다 한 거고 마지막에 죽여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압의 실수예요. 요압의 치명적 실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요압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데 그의 운명이 다윗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요압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요압의 문제는 일편단심, 다윗을 믿고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앞서 자기가 판단한 것. 그건 사실은 다윗이 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슬그머니 압살롬 죽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아 저놈 살려봐야 뭐 계속 문제가 될 텐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아, 뭐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압의 관점에서 다시 좀 요압에게 제가 충고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을 신뢰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제가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목사보다. 목사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 안 돼. 목사는 목사이지. 목사를 뭐 이렇게 하나님만큼 뭐 정말 나는 뭐 하나님 얼굴 보듯이 목사님을 대한다. 그럼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목사님보다 하나님 더 우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어요. 묘하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지금 못된 짓 하고 잘못된 일들을 막 저지르잖아요.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게 되잖아요. 목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요압의 모습에 빠지지 않으려면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2: 네. 다윗과 요압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면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지만 결국 차이는 있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마음에 두고 또 회개를 했느냐 아니냐의 또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요망한 생각에 압도당하지 말고 주군을 분명히 또 마지막 때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요압 장군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강은도 목사님부터 시작할까요?
3: 저에게 한마디로 경고다. 내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의도를 위해서라면 진리나 하나님의 가치보다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폭력성이 내 안에 있으니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경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저는 깊은 자기 성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 순수해, 나 진지해, 나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해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 큰 흐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진지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요압은 나에게 깊은 자기 성찰이다.
1: 우리가 몰랐던 요압 장군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요압은 마지막에 다윗과 달리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바라보면서 요압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0: 아도니아를 택하고. 이게 저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의심하죠.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는데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2: 저에게 한마디로 감독을 잘 만나야 된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우사인 볼트를 장거리 마라톤에 내보냈으면 우사인 볼트는 우승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빛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면 좀 우사인 볼트를 이렇게 요압을 마라톤에 내보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독을 만났으면 어쩌면 요압은 정말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로 더 드러났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독을 잘 바라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3: 저는 찬물 세수다. 정신이 정신을 차려지게 하잖아요. 찬물 세수가요. 그래서 삶이 끝난 날까지 찬물 세수로 정신을 바짝 차려. 네. 네.
4: 부하보다는 우두머리가 돼야겠다.
1: 2인자 싫다.
2: 네. 2인자 싫다.
4: 네네. 네. 우두머리가 돼야겠다.
1: 저는 뜨거운 물 세수다. 뜨거운 물로 하면은 귀도 살짝 이렇게 녹거든요.
2: 정신을 바짝 차려주지. 네,
1: 다른 사람들의 야. 그런 말을 조금 야. 잘 듣는 순한 귀를 듣고 싶다. 이런 네. 마음에서. 이유를 안 들어봤으면 이해 못했을 것 같긴 한
3: 이유 있죠. 네.
1: 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여기서 전해드릴 네. 텐데요. 올포원이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시청자 질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참여 방법 궁금하실 텐데요.
2: 자, 성경을 읽다가 방송을 보다가 궁금했던 질문들,
3: 신앙생활 하다가 고민하시는 문제들 올포원으로 보내주세요.
2: 올포원 너튜브에서 QR코드로 접속하시거나 말머리 달고 댓글로 보내주시면
3: 네, 채택되시는 분들께 올포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자, 끝인사는 오늘 배운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5: 네, 영원한 죽음과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로
1: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사람들은 행복이 화창한 날씨처럼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투쟁하고 힘껏 노력하고 때로는 온 세상을 찾아 헤매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말입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을 하죠. 한 번은 삶이 끝날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그 이름이 사라졌을 때라고요. 바꿔 생각하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 수많은 이름들을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누군가의

누군가의 부모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분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감사, 그 감사를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딸이었던 부모였던 자녀였던 그 사람들 기억하고자 합니다. 생각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충일 맞아서 첫 곡으로 기억하자. 민경환, 호연, 한나조가 함께 한 곡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맑았다가 점차 흐려지고 있는데요.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특별한 날이었는지 알려주시면 2시간 함께 나눌게요. 원성남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지는 곡으로 걸어나

어찌하여 문민족이 이를 꾸미는가 헛된 일을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가 불렀고요. 나무엔 시편 2편까지 함께했습니다. 에레피님 오셨어요. 그리고 허유미님 구름이 많아서인지 워킹하기에 좋습니다. 영화 보셨군요. 집까지 걷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아타카님께서 아름다운 나라 신청하시면서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와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위로 앨범에서 신청하신 곡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위러브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보게 근원님 오프닝 곡도 그렇고 지금 흐르는 곡도 그렇고 어머 세 번째 곡도 그렇고 왜 이렇게 좋아요? 안동 간 고등어 굽다가 게시판에 왔습니다. 고등어 막 굽다가 어? 왜 이렇게 곡들이 좋지? 내 스타일인데 하고 얼른 게시판에 오셨나 봐요.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오늘도 감사님 이른 저녁으로 전복 삼계탕 요리에서 묵은지와 함께 남편과 몸보신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 맛있겠어요. 2시간 풀타임 함께 한다고 하셨고요. 상그레님 오늘은 베푸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익산에서 동탄까지 이제 2살 손주 용돈도 주고요. 새 신발도 사주고요. 그러고 왔더니 무엇보다 기쁘고 뿌듯합니다. 아유. 지금도 이제 눈에 아른아른 하시죠? 상그레님과 함께 듣습니다. 김요한 목사, 자녀.

김여한 자녀 들었습니다. 주아랑님이 부천에 쌍둥이 손자 보고 강릉 집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어머니 하루만 더 있으세요. 아니면은 감금시킬 거예요. 라고.

0: 예쁜 며느리가. 아니, 이런 관계니 얼마나 좋아요. 하루 더 계시라고, 하루 더 계셨으면 좋겠다고 잡는 그런 관계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려고 주아랑님이 그 바짓가랑이 잡는 며느리 손을 뿌리치고 지금 강릉으로 가는 중이십니다. 파크릭스님이 저는 4일 동안 86세 엄마가 계시는 그 임실 치즈 마을에서 언니 동생과 이모와 함께 마늘 양파도 캐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이쁜 마을에 있는 치즈 동산, 치즈 마을 동산에 장미들, 수국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새벽에 산책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힐링의 시간 보내셨네요. 물론 수고도 하셨지만 힐링의 시간 보내셨어요. 아름다운 한대님은 전 친구가 이단교회로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해야 하는 거 아는데도 자꾸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 있죠. 기도밖에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게 또 어쩐 일이래요. 이단이요. 진짜 입으로 잘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몸에 친절로 잘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외로움을 느낄 때, 힘들 때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에 너무 소홀히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니 하물며 이단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진정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픔을 진정성 있게 바라봤나,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감싸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디 친구분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도밖에 파라디조 정현준이 부릅니다.
1: 기도밖에 기도밖에

빛과 소금 주기도문 정현준이 부른 기도밖에. 이 기도 주기도문은 부계 근원님께서 왠지 듣고 싶다고 하셔서 무슨 다짐 하시려고요. 함께 힘이 있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자체가 또 힘이니까요. 부계 근원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마하나임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앨범에 있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병문안이라면서 왔다 갔습니다. 반기지 않는 방문이었어요. 역시나 친구는 라면을 사가지고 왔는데 혼자 다섯 개들이 한 봉을 다 먹고 갔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너는 언제쯤 너를 위해 살 거냐 잔소리를 하고 편하지 않은 자리가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면 먹고 설거지도 안 해서 결국 제가 했는데 설거지하면서 왜 이리도 서러운 건지 오늘은 마음이 더 아픈 하루였습니다 하셨어요. 친구라고 불러야 할까요? 글쎄요. 그냥 아는 사람. 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대했죠. 내가 속상한 얘기 또 나의 근황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 돼서 이제 병세가 악화되니까 연락을 하더라고요. 연락을 해서 잘 지내니? 라고 뜬금없이 안부를 묻는 거예요. 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눴죠. 며칠 뒤에 그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갔어요. 그 다음부터도 연락을 뚝 끊어요.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례한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이 아플 땐 그걸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진심을 보인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 그냥 마하나임님, 그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 라면 먹은 걸 설거지하듯 내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을 설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절대 마하나임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아프고 다치더라도 소중히 간직해야죠.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씻어버리는 게 맞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신청하신 곡 한국 컨텐츠 싱어즈 앨범에 있는 곡 들려드립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김정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화이트 목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여사님, 이웃보다 못한 친구가 있죠. 자기 필요할 때 연락하는, 예, 교묘하게 속이는 듯 아닌 듯. 자기한테 득이 되면 가까이 오지만 득이 안 되면 돌아서는, 예,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오소량님, 당양로를 돌고 돌아 행복동까지 동행할게요. 산책길에 계시는군요. 오늘은 행복동에 제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김현주 씨가 진행을 하고요. 예, 생방송으로 아마 그쪽도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이 또 여기서 제가 옮겨, 복도를 따라 옮겨가는 그 길 따라 여러분도 함께 와 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당신을 향한 노래 홍보도 해주시고, 저쪽 그 행복동 식구들이, 아, 당양로 가족들 너무 좋다고, 예, 또 칭찬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예, 행복동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오지 않으실까 걱정하는, 예, 그런 마음으로, 행복동에도 자주 놀러 오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물론 내가 매일 기쁘게가 제 방송으로, 예, 제 방송 뒤에 당신을 향한 노래 뒤에 방송이 되지만, 행복동에도 가서 좋은 노래 들으시고 또 신청곡도 남기시고 그렇게 장르를 다양하게 폭을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따라가 주신 분들께, 예, 저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사비공주님, 이른 저녁 먹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바람이 시원해요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창밖을 보면 태극기도 펄럭이고요. 또 나뭇잎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 밖에 나가면 참 시원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케이 민민하님은 딸과 점심 먹고 한강 호수공원 와서 출착합니다. 아마 조금 늦은 점심 드시고 한강 호수공원에 지금 따님과 같이 계시나 봅니다. 아유, 좋은 데이트인데요. 아까 이단 얘기했을 때 아타칸님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잘잘법에 나오셨던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 동영상이 있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셨는데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20대 이단에 빠져 계시다가 정통 교단으로 나오셔서 청년 목회자로 알려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셨거든요. 혹시 이답 문제로 주변 뭐 친척이나 다른 가족이나 친구나 이답 문제로 좀 걱정되고 고민인 분들은 지금 알려주신 대로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의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보고 또 그분들께도 전해주면 글쎄요. 이게 이제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들의 기도도 그 모든 노력에 더해져야 되고요. 충만님이 자전거 타고 운동하다가 선곡이 너무 좋아서 글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자전거 타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예요. 영광영은 아빠님은 순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에 듣게 됩니다. 생방송 소문 듣고 왔어요. 잘 오셨어요. 1부 끝곡으로 커피소년 당신 예배할 때 걸어놨습니다. 지금 사연들 확실히 소문 듣고 오셔서 사연들이 많이 지금 소개해드릴 사연들이 남아있는데요. 2부에 이어지고요. 커피소년 당신 예배할 때는 070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잠시 후에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의 맑은 이 아침, 이 순간에 그대의 행동을 다스리라. 순간의 일이 그대의 행동을 결정한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 그릇된 한 가지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새롭고 강한 성격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것이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전해주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3665번님은 초록이 짙은 숲속 카페에서 책도 읽고요. 맛있는 차도 마시고요. 푹 쉬면서 충전하고 정말 좋았어요 하시면서 3665번님 외침의 깊은 곳에서 신청하신 곡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니님이 설악산 대청봉 갔다가 운전하고 집에 가는 중인데 지금 홍천 휴게소거든요. 졸리지 않게 신나는 찬양 부탁드려요 하신 제이어스 시편 139편 함께 이어서 들었어요. 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입니다. 기쁨 가득님이 슬로우 조깅하면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너무 많아요. 힐링하며 듣습니다 하셨는데 걸음이 조금 빨라지셨겠는데요. 빠른 템포의 노래라서. 강변 영가님은 아침에 산바람 쐬고 와서 참 좋았는데, 정원님이 지금 밖에 나가서 걷기 좋을 것 같다는 얘기에 또 귀가 쫑긋? 솔깃? 당향도 다 듣고 한강 둘레길 걸으면서 강바람 쐬고 와야겠어요. 저도 소문 듣고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강변 영가님. 아, 일을 해야 되는데 찬송에 계속 마음이 쏠려서 집중이 다른 쪽으로 되는데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어떡하지? 2부에도 좋은 곡이 계속될 건데요. 혜주로님은 5살 된 손자가 TV보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듣더니 자주 흥얼댑니다. 그러면 함께 들어야죠. 우리 손자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노아가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피아오십 실로암 장지영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레미콩이님, 파주 운정에 계시는군요. 당신을 향한 노래, 예, 늘 위로와 힘을 얻고요. 퇴근길에 걷다가 듣다가 산책하면서 들으니까 또 다른 감동이 와서 처음으로 사연 남깁니다. 하나님의 열심 듣고 싶고요. 들으면서 주의를 더 기대하면서 산책 마무리할게요 하셨어요. 레미콩이님 반가워요. 예, 지금 산책길이시고 평소에는 퇴근길에 들으셨고 산책길 더 은혜 가운데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곡 띄워드릴 거고요. 오기님이 주님의 숲 신청하셨거든요.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그리고 러빔이 부르는 하나님의 열심까지 두 곡 이어집니다.

주님이 계심에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신 제이프님 함께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이었어요. 예, 사실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 또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주님이 주신 그 일상 속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다. 그걸 감사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내 안에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35분 막 지났어요.

오늘 생일 축하드릴 분이 많습니다. 9237번님께서 오늘은 사랑하는 형부의 생신이에요. 65세를 맞이한 오늘 지금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 사랑하는 아내인 우리 언니의 축하 속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형부, 처제가 많이 생각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언니와 또 주님 의지하며 건강하게 알콩달콩 지내시길요. 그리고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드디어 앞자리 숫자가 확실하게 바뀌는 날인데요.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생일 이브입니다. 먼저 V37번님의 형부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리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득그득 차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요. 내일 생일 맞으신 9237번님도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행복하시고요. 무엇보다 예 제일인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주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FE님 아버님의 88세 생신 잔치 모두입니다. 일가 친척 이웃들까지 많이 모이셨는데요. 제가 용기를 내서 어버이의 은혜 축가곡으로 불러드렸다는 잘 부르셨어요? 예, 항상 아버지 그 감사를 잊지 않는 FE님의 삶이 되길 바라고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양로 가족들이 바라기는 주님을 아는 삶으로 앞으로의 삶이 채워지길 바라고요. 건강하십시오. 똥찌님이 어머니 생신으로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선유도로 놀러 왔습니다. 함향자 권사님 생신 축하해주세요.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함권사님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웃음 많은 삶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더 행복하게 보내세요. 생일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홍승관이 부르는 생일 축하곡.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9237번님 다 누군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주혜경님 그리고 혜경님의 멋진 형부님 생신 고기철님의 아버님 똥지님의 어머님이신 함권사님의 생신까지 축하하며 행복 갈보리 승어제가 불렀고요. 홍순관 생일 축가도 함께 들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베란다에서 해지는 노을 하늘 바라보면서 오겹살 구워 먹고 라면을 끓여 먹으니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싶어요. 그럼요. 이게 행복이죠. 에르피님, 장혜진님, 오늘 남편과 친정 부모님, 시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부모님이 묻혀 계시는 곳에 다녀오셨는데 잡초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진작 다녀왔어야 했는데요. 또 이렇게 다녀오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마음속에 계속 생각했던 숙제 해결하셨네요. 유해피보험님은 역시 마음이 가벼운 하루라고 하셨어요. 오전에는 해장국 드셨고 점심에는 팥칼국수 드셨고 저녁은 커피와 참외로 간단히 먹자 하는 남편의 말에 절로 웃음이 났죠. 평소보다 식사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그래도 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는 아들 생각해서 이면수 한 마리 노릇노릇 구워두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이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아멘. 유해피봄님 맞아요. 이게 행복이죠. 로이스님이 지금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중이신데 파운드 케이크는 밀가루, 계란, 설탕, 버터가 1파운드씩 같은 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케이크의 비율처럼 제 믿음 생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음이 균형 있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음이 균형 있게 하나가 되길 아멘. 파운드 케이크 하나 만드실 때도 이렇게 믿음과 또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그쪽에 두는 로이스님 진짜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가 더 맛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깊은 생각으로 만드시

거니까요. 뽀그레미님은 오늘 교사 리트릿으로 안면도 갔다 오셨어요. 안면도 수목원도 갔다가 맛있는 칼국수 보쌈도 먹고요. 레포츠도 하시고 저도 이거 탔었는데 바닷바람 맞으면서 처음 타본 ATV 스릴 만점이던데요. 도착하면 맛있는 삼계탕도 먹여주신대요. 여름 사역 잘 감당하라고 몸보신 시켜주시나 봅니다. 그럼요. 이제 수고할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의 잔치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올라가는 버스라고 방송 시작할 때 하셨으니까 거의 도착할 때 되셨나요? 아, 토요일이라 조금 막힐 수도 있겠네요.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저녁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종님이 신청하신 곡 예수로 사는 인생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듣죠.

예술로 사는 인생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고샘맘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일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45년 정도 다니던 교회 부모님 전도하고 모시고 가기엔 너무 멀어서 집 근처 교회로 옮긴 지 5개월 정도 됩니다. 교회로 옮기자마자 아버님께서 낙상으로 걷질 못하시고요. 지금은 저도 23년도 1년 정도 계속됐던 편두통이 다시 와서 2주째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또 엄마와 막내 동생 사이에 오해와 다툼으로 관계가 좀 깨져 있고요. 지금의 고난과 연단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뭔가 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이렇게 마귀가 좀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어려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라일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280번님께서 유세이를 신청하셨어요. 예,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조약돌 사랑님도 오늘 함께해 주심 감사드려요. 소소한 행복, 네, 그 소소함을 오늘 누리는 2시간 저도 감사드리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녹음 방송이고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에 뵐게요.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로 보내세요.

0: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는 동안에는 가끔 길을 걷다가 꽃의 향기를 맡아보는 것도 잊지 마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 아무 곳에 낙서를 하는 일, 어린 시절의 꿈을 되짚어보는 것,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메어보는 것들과 마찬가지다. 모간추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희생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이 나라의 이름이 이토록 빛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선조들이 함께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을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함께 할 첫 찬양은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581장 찬송입니다.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바다의 놀이일 때에 이상호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주님, 약한 이들을 돌보셨던 그분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찬송가 472장입니다. 하수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기독남성 합창단이 부른 자비하신 예수여, 호산나 합창단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동근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김정승의 찬양으로 듣고요. 이어서 챔버 코럴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몇 분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동사님, 딸의 시아버님, 대동맥 출혈로 수술 후에 복도에 가서 정수기 물도 드실 정도로 회복이 됐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 후에 지금 못 깨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희망이 보여서 이렇게 다시 내맥이님들께 기도 요청합니다. 박호용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예쁜 아가가 한바구 웃고 있는 모습, 다온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93일 된 아가도 아직 안아보지 못하셨고요. 병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구해 봅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우리 푸른 동사님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로 일어나서 아가도 안으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면서 만나시는 귀한 시간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푸른 하늘 이하님께서는 과천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고 아들 내외를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고요. 품꿈삼런님,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병상에서 통증으로 사합니다. 주님께서 통증을 줄이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휴식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신청하신 찬양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들으셨는지요? 아버님 함께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별빛나라님께서는 아, 그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었군요. 6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받았던 초기에는 암흑기로 살았지만 지금은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해오는 동안 아픔도 슬픔도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감사한 일이고 모두가 축복이고 모두가 은혜인 것을 그때 몰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별빛나라님의 이 아름다운 고백에 많은 분들께서 맞다고 공감해 주시고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저도 참 감동받았습니다. 별빛나라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토피널라떼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출장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듣고 계실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지영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께서 신청하신 이윤화의 이 땅은 함께합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마음 두지 말아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아롱별님께서 오늘도 등대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정민 님께서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양파 작업하러 새벽부터 일터로 나갑니다.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청해 주셨어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불리우는 찬양이죠. 인천 장로성가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예수 사랑하심은 송영훈과 주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식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6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은 주님의 숨결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며 경탄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시험하려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으로 이끄는 가능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조율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기에 더욱 신중한 분별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그분의 뜻처럼 느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성령의 숨결을 구하며 그 숨결 안에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나 방식이 틀렸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별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 속에서도 당신의 숨결을 찾고 그 숨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 함께 했습니다. 폴라리스 님께서 오늘 가정예배에서 묵상을 알고 쓰셨나요? 맞춤에 글을 주셨어요. 내 기준에 맞춰 기대해 놓고 내 기준에 맞춰 실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소서 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 청해 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김정승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서울 무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지니 사랑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은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되는 아침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들풀님께서는 저희가 아픔, 슬픔, 어려움도 겪지만 저희에게 주님께서 좋은 풍경도 좋은 집도 좋은 사람들도 주시면서 넓게 안아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라신님, 지방선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당선된 자들이 자신들의 공약하고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행하고 지역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역시 꽃마리님께서도 새로 선출된 일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유풍길님께서는 모든 환우들 위해 작은 두 손 모아봅니다. 오늘 검사받는 김가의 김미나, 항암 네 번째 하시는 박성혜 권사님, 또 엉덩이 뼈가 부러져 수술하시는 이희숙 사모님, 주님 저들을 온전히 잡아주세요. 아픈 환우들 위한 기도에 마음 함께합니다. 9734번께서는 다음 주 주일에 입원해서 갑상선 암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만 기도하며 지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히 듣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담대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유리정은님, 근무처 새 단장하고 오픈 일주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일하다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실수로 많이 베었네요. 일할 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책임자가 되었어요. 주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책임자 되셨군요. 그래서 더 바쁘시군요. 건강하게 날마다 새 힘 얻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릴게요. 신청하신 찬양 장윤영의 겸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땔랑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커피소년의 당신 예배할 때 보내드릴게요. 이 곡은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나는 우리 젊은 남녀들 속에서 참으로 크고 훌륭한 애국자와 큰 인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믿는다. 동시에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마다 이 나라를 제 나라로 알고 평생 이 나라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니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동포에게 이 평범한 사람의 자서전을 보내는 것이다.

김구의 백범일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라가 가장 힘들 때 그 속에서도 꿈을 꾸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시 빛날 수 있다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이현주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어두운 밤 쉬 되리니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좋은 아침, 내메기를 사랑하는 좋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휴대전화 뒷번호 4536번께서 신청하신 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지은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마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전해드립니다. 제니 천사님께서 윌러브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오늘 현충일인데요. 이 평화의 세상에서 어두운 날들에도 소망을 품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0: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국립현충원을 찾는 여러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손자, 손녀의 손을 잡은 어르신들 또한 많이 뵐 수 있는데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가들, 말을 배우기 시작한 꼬마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이곳에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겠지요. 그저 나들이가 즐거운 듯 귀여운 발걸음을 이리저리 옮깁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지만 바로 그 천진난만함이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낸 가족들의 마음을 조심스레 어루만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름 없이 이 땅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선배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잠시 고개를 숙여봅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생명이 이어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016년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범키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들었어요. 오늘 현충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또 생명을 던지신 분들 희생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분들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오늘 날씨 참 좋았죠. 네, 이렇게 또 맑은 날 그 깊은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것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한 해의 가운데쯤에서 서로에 대한 의미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필요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입니다.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와 노래들 전해볼까요?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POP 3.1교회 예, 간사의 노래. 원제는 섬김의 길이죠. 예, 간사의 노래는 부제목이 있는 거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 주영원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연들 함께 나누면서 건너가요. 3612번님 부서 이동을 고민 중입니다. 좋은 선택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부서 이동이라고 하면 아마 회사 내에서 이렇게 업무나 이렇게 이동하는 건가 보죠. 그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부서에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는 부분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인사이동을 결정해주는 부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겠죠. 무엇보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도 좀 인상되면 좋겠고요. 화이팅. 7880번님께서 하나님 작년에 대학 모두 떨어지고 올해 재수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온 힘을 다해 임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힘주셔서 지치지 않고 완주하게 해주세요. 차 안에서 엄마와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시군요. 그래요. 자신에 대한 모습을 지금 바라볼 때 어쩌면 제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한 5년쯤, 한 10년쯤 지나고 이때를 생각하면 야, 그때 엄마랑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 그때 엄마가 또 나한테 많이 잘해 주셨어. 그때 우리 가족들이 정말 나를 잘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 애써줬어.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 준비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성적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화이팅! 그러면 힘내시라고 이 곡 준비했습니다. 브라이언 김의 주가 일하시네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아홉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망종은 벼와 같은 곡식의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추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땡땡은 망종 전에 배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차로 즐겨 마시기도 하고 밥에도 넣어서 먹는 이것, 땡땡차, 꽁땡땡밥,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 땡땡밥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칼국수집에 가면 요 땡땡밥을 먼저 한 조금 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 정도면 뭐 거의.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온다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힌트곡까지 보내드립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동희의 창문, 그리고 소리엘의 땡땡라 힌트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정답 참여 뭐 거의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네요. 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참여 이어 부탁드리는데요. 언제나 캠프 퀴즈를 하면 하는 말이지만 정답이 너무 쉽다고 정답만 땡땡 두 글자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 이렇게 완성돼야 됩니다. 샵 1212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해외 CCM 몇 곡 들을까요? 매트로 레드만입니다. Blessed be your name.

박성우의 CCM 캠프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입니다. 2부에도 함께 해주세요. 1부 끝곡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2009년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K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6월 6일 토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또 레인보우 앱 CCM 캠프 유튜브 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사연 좀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신청곡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빙고개 버튼 꾹 누르면 진행자에게 전달되는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캠프 퀴즈 참여한 분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 기다립니다. 자, 2부의 시작은 주말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하고 있죠. 한 주간 CCN 캠프에서 방송 선곡된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꾹 눌러주신 곡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좋은 곡도 한 번 더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트가 선곡표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나 살펴보니까요. 손영진의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사랑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그리고 웨이메이커, 오늘은 리랜드의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세 곡의 인기곡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간 인기곡 캠프 선곡 함께 들었습니다. 손영진의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랑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그리고 웨이메이커 리랜드 버전으로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선곡표 하트가 이렇게 선곡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누르셔야겠죠. 네, 지금 누르십시오. 지금 선곡표는 오늘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방송한 날짜별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 나 그때 12GM 캠프에서 뭐 들었는데 그 곡 무슨 곡이지? 그때 시간이 하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가서 살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1433번

님께서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하셨어요. 여러 차례 금연을 시도하셨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죠. 그런데 정년 퇴임 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에 어느 날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셨대요. 그 순간부터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금연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죠. 지금은 벌써 8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이게 너무 멋진 사연인데요.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정년퇴임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 모르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년퇴임 후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 바로 이런 게 회심이죠. 이런 게 회심. 그쵸?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또이 믿음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널리 널리 전하는 정말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시간들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지지님께 같이 들으시나요? 고맙습니다. 2429번님이 신청곡 보내셨네요. 감사하다는 말 밖에 김훈이의 노래 신청합니다. 날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아들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네. 건강 우리 필요하죠.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이 또 우리 주님 만나는 거 너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앞에 사연 기억하시죠? 우리가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면 이젠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때까지.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려 믿습니다. 아들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더큰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김훈이의 노래 듣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밖에.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아홉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망종은 벼와 같은 곡식의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추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땡땡은 망종 전에 배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차로 즐겨 마시기도 하고 밥에도 넣어서 먹는 이것, 땡땡차, 꽁땡땡밥,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힌트곡까지 보내드립니다.

전원주의 밤의 기도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 최인혁의 어두워지는 세상을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토요일 밤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주일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네. 교역자분들, 설교자분들은 뭐 마지막 설교를 한 번 더 정리하거나 예배 인도자 또 성가대 지휘자, 뭐 반주자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는 찬양들 한 번 더 쑥 훑어보고 또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악보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안 나온 우리 똘똘이가 주일학교에 나오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섬기고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모스트 디어의 노래 준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오늘 토요일 순서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합니다. 마지막 곡 나가기 전에 오늘 캠프 퀴즈의 정답은요. 네, 보리입니다. 보리. 네, 정답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슝슝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은요. 소망의 바다의 순례자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손이 차다는 말보다는 그 손을 끌어다 옆에 두는 편이 더 낫다. 네 말을 이해 못하겠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 다리 아파하기보다는 부서진 의자에 못을 박는 게 더 낫다.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점차 익숙해지기를 기다려 작은 불빛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더 낫다.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많은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더 낫다. 김동영의 여행 에세이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손지수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곡을 전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이 곡이 참 좋다고 신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손지수 씨 음성으로 함께 나눈 세상을 사는 지혜.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6월 6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문을 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앨범에서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앞서 전해드린 강중현 선한 능력으로 오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담고 싶습니다. 고백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틀 안경님께서 찬양의 심포니 박종호 찬양 신청곡 써주셨는데 굉장히 웅장한 곡이죠. 그래서 약간 이 클래식한 그런 찬양으로 성가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박종호 찬양의 심포니에 이어서 안양 시립합창단 이상길 지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박종호 이삼열 오케스트라 함께한 찬양의 심포니, 안양 시립합창단 이상길 지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에 이어서 대한생명 찬양선교단이 부른 아름다운 이 세상도 이어봤습니다. 송서진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함께합니다. 리리맘님께서는 친정엄마 뵈러 갑니다. 정확하게는 친정엄니 뵈러 갑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날씨는 덥지만 서로 사랑하는 날 되시길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찬양도 준비할게요. 또 김명수님께서 맞아요. 초여름 날씨 덥지요. 집안 사방 창문 열어놓고 시원함을 느끼며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함께해 주세요. 창문에 창문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창문이 부른 창문 들으셨고요. 김현철, 송정미, BMK 강명식 함께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오혜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We Love 한밤의 프레이즈,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의 눈을 열어 접속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6월 6일 오늘 현충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곡 십자가 군병들아 제이밴드의 찬양과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엘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후렴 부분 너무 멋있죠? 우리 애국가와 함께 이 찬송가가 아주 절묘하게 새롭게 편곡이 되어서 종종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같은 국경일에 제가 종종 선곡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웅장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바라는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같은 날 또 빼놓을 수 없는 찬양들이 있다면 조크라테스가 부르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는 부흥 찬양 앨범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두 곡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창력을 가진 그런 가수죠. 로렌 데이글의 You Say 그리고 에일리가 부른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유독 축복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해외 CCM 두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조크라테스 앨범에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들으셨고요. 부흥한국 싱어즈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전해드렸어요. 하늘소망님께서 따님 22살 생일에 축하해 주세요 하는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일하느라 엄마가 함께 있지 못해 미안하지만 또 아빠랑 맛있는 회전초밥 먹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는 사연 보내오셨죠. 누가 별을 놓았지 찬양도 보내오셨는데 따님께서 아직 아기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 조찬미 찬양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목소리 함께 할 수 있는 찬양과 함께 또 이 곡과 잘 어울리는 곡이 있습니다.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별과 고래 투 미니스트리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은성의 소중한 너를 위해, 앞서 투 미니스트리 별과 고래, 또 심희서 조찬미가 부른 보사노바 버전 누가 별을 놓았지, 하늘소망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소망님께는 따님께 좋은 선물 되실 것 같은데요.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은 The Power of Your Love 메들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 아처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변화는 아무리 갈망하던 것이라 해도 우리를 조금은 우울하게 만든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도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의 말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이 찬송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따라 부르고 있는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작사자와 작곡자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가사 내용과 곡조가 서로 멋지게 조화를 이뤄 창궁을 마음껏 날아올라가는 독수리의 멋진 기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찬송인데요. 기독교인의 삶은 한 가지 영원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진취적인 삶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한 믿음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신뢰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독수리처럼 저 하늘을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료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정한 물로 우리 죄를, 224장 찬송입니다. 이장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로 가까이,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명지 홀리 보이스가 부른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으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박정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햇빛을 받는 곳마다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함께 합니다. 유리정원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김종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토피널라떼님께서 신청하셨던 주리의 예수 내 안에 이어서 함께 합니다.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문은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평화의 기도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손재석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김선우의 찬양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김선우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박동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을 수원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 찬송 신영옥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어모케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이죠. 주나목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문영재 피처링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메리제이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흡족해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집에

2026년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무덤 저편까지 손을 내미신 주님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생명의 길. 이어서 뷸라의 찬양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먼동 튼다 일어나라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내 죄를 회개하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박순복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주의를 맞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지키도록 애써야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밴드의 찬양이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연두빛 잎사귀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짙고 단단한 초록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계절이 깊어간다는 건 자신의 색을 아주 분명하고 묵직하게 드러내는 일 같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도 이 6월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 지친 이들을 쉬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삶에 지친 이들에게 쉼이 되는 그늘을 내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노래하는 Singing I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God will take care of you.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습니다. 거실에서 Amazing Grace 방송 들으면서 간단히 운동하고 어항 속에 물고기들 아침 주고 이제 교회 갈 예정입니다. 온 가족이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김영호님 집에서 물고기 키우시는군요. 집에 있는 수조를 보면서도 물멍이 가능하군요. 너무 좋은데요. 프리지아 이선양님은 교회 권사님들과 CBS 성경필사 전시회에 다녀오셨대요. 너무 충격적으로 은혜 받고 왔어요 하셨는데 이 너무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우리 성경필사 전시회 처음에 보러 갔다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한 바퀴 다 보고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처음부터 보고 이렇게 반복했거든요. 아직 CBS 성경필사 전시회에 오지 않으신 분들 한 번쯤 지인들과 나들이 삼아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휴관일 잘 체크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뒷자리 6270 쓰시는 분은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신청하셨습니다.

한낮 같은 새벽 아침 한강변을 걷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뛰고 있습니다. 벌써 햇빛은 뜨겁지만 시원하게 불어주는 강바람이 더 못 잔 잠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5832님도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어나 강변을 걷고 계신 거네요. 반갑습니다.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 더운 계절이 우리로 하여금 축 늘어지거나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부지런히 만드는 것도 같아요. 더워지기 전에 더 일찍 서두르자 싶으니까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푸른 하늘이야 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오 Jesus Thou Art Standing, 주 예수 대문밖에입니다. 이런 사연 주셨어요. 재작년 퍼플섬에서 참여했던 애청자입니다. 55년생 친구들과 여행 중에 아침 운동하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계엄 난리가 나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네요. 추억을 떠올리며 주 예수 대문밖에 부탁해도 될까요? 또 이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푸른 하늘이야님께서 그때 신청하셨던 곡이 이 곡이에요. O Jesus, Thou Art Standing, 주 예수 대문 밖에 듣겠습니다.

어느 새벽 많은 사람이 주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어부가 밤을 새우고 낚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어부는 마음과 육신이 몹시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그물은 물을 먹어 어린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된 것 같은 무게로 변하죠. 밤새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은 찢어져서 보수해야 합니다. 물 먹은 그물을 다시 펴서 고기를 잡는 행위는 어부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싣고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친 후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밤이 늦도록

고로 그물질을 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요한의 배에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은 새벽에 모인 사람들에게 답을 명확하게 주십니다. 무엇을 의지해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이태원 교회 지성호 목사님의 무엇으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가.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던 나의 어린 시절 경남 거창군 기조면 장길이 과수원집이 생각나는 아침 사과꽃 백꽃이 그립습니다. 이성환님 신청하신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 우리로 하여금 어린 시절로 타임머신을 태우는 그런 찬양이죠. 당신 멋져님의 사연입니다. 늘 이 방송을 들으며 교회로 향합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세 번 받으면서 중환자실에서 힘들 때 제 목숨을 걷어가시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사를 주셨지요. 조금 고통

조공이 잦아드니 주님, 퇴원하면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주차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퇴원 6개월 차 회복하면서 주님께 약속한 대로 오늘 성가대 연습하러 일찍 핸들을 잡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환우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당신 멋져라는 레인보우 닉네임으로 오신 조호성님, 정말 멋지시고 감사드립니다.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건너 이렇게 회복하셨다는 귀한 사연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사연이 지금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조호성님의 신청곡은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예배 가기 전에 산책하며 듣는데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네요. 정혜수님. 양파님께서도 저도 새소리 들으며 하천의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 주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감사하며 산책한답니다. 네, 우리들의 평화로운 참 감사한 복된 주일 아침. 리베라 합창단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들으면서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여기까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6: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I need th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Rock of Ages 만세반석 열리니였습니다. 주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어요.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5340 문자 주셨네요.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의 초입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손주 녀석들 5명 있는 70세 할아버지가 됐네요. 손주 녀석들 무럭무럭 잘 커가는 걸 보니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제 옆에서 40년 동안 조금은 모자르는 듯한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준 마마님 고맙고 다음 생에도 만나고 우리 마마님 남은 인생 손 꼭 잡고 여행 다니면서 재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유, 너무 좋네요. 5340님 댁 마마님 아내분 지금 이 사연 함께 듣고 계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유, 행복한 사연인데요. 신청하신 곡이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공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은혜를 부인하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 세상에서 영속하는 기업도 영속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도 썩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내내 살아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태도는 배의 돛과 같습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 여정이 달라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9번째 묵상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히어바이즈 내가 매일 기쁘게. 4208 문자 주신 분은 주말이지만 공원 청소하러 가요.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신청하셨네요.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울림을 받는 찬송이라고요. 상록수님의 신청곡도 준비하겠습니다.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느름어리님은 상쾌한 주일 아침,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라서 일찍 가서 점심에 성도들 드실 잡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구역별로 한 가지씩 맡았는데 저희는 잡채 담당이에요. 맛있는 음식들 만들어서 다 함께 먹을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 역시 잔칫날에는 잡채죠. 우리 느름머리님 구역에서는 잡채 담당. 오늘 기쁜 교회 창립주일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I offer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들으면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율하거나 또 제어하는 거 잘 되는 편이신가요? 흔히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건 의심과 두려움. 반대로 가장 늦게 자라는 건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는데 요즘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감정 어떤 것들일까요? 안타깝게도 의심과 두려움, 요 녀석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너무나 쑥쑥 잘 자라는 반면 믿음과 희망은 수시로 보살피지 않으면 곧 시들시들

져버린다는 건데요. 내 안에서 좋은 감정들, 긍정의 감정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도록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커피소년 믿음 들으면서 2026년 6월 7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자리한 감정들, 그 안에 믿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손가락

온 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라이브 실황 전해드렸고요. 앞서 엘리아님 청하셨던 피아월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장지영님 신청곡 유턴 내가 어둠 속에서였죠. 설악산 금강초롱님 신청곡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희즈윌의 믿음이 없이는까지 다섯 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일 배송곡은 이삼선님 청하셨던 웨이홈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닉네임 데이비드님 신청곡 찬미월십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듣고요. 조준모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리고 주하랑님 청하신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여기 한 곡 더 이어갈게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는 사람들 오 신실하신 주 들었고요. 주하랑님 청하셨던 곡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리고 조준모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데이비드님 청하신 찬미월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앞서 이삼선님 신청곡 웨이홈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마음먹기 나름님께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사랑하는 사람의 옆모습을 보기엔 극장이 좋다.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기에는 파도가 좋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기 위해선 높은 곳일수록 좋다.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이 좋다. 희망이라는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근거릴수록 좋다. 고꾸라지는 기분을 이기고 싶을 때는 폭죽이 좋다. 사랑하기에는 조금 가난한 것이 낫고, 사랑하기에는 오늘이 다 가기 전이 좋다. 이병무 작가의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